0: 2파크 길어져 있다, 유로파.
1: 킹아 타케 하 키나키나 카 푸타 투아타히 아투아 스테이시 와카오 티 블랙푼 스티븐스 모 티카파 NRLW 웅아 와히네 토아 하이티네 위키 킹아 캔버라 레이더스 아 하이티네 위키네 카 투이아 하이 파리라 모 티카파 이 카하테 투아가 와히네 토아 이테 타유네 나 와이라 토이카 위키토리아 에 토리 츠카이 마루아 키 이테 츠카우 이테 츠킹아 키앙아 캐너브리 볼독스 카 투이 이테 츠킹아 네아 티 하나레 이테 츠카이 마루아 오 후라이 키 지오 스테디움 이 캔버라 아 히트레이디아 고양아 코힝아 아와테아 이테네라 이테네호라 데카이 카웨아 모투잉아 콜포파 마우리 킹아 피토 파누이 오테모투 헤메아 타우나키에 마누코 우벤 마우리 오토리티 라토 코테파노 오와이 파라이라
2: 투쿠나 캐레데
3: 와데

호킹아 마하라 기타쿠 다무리 기탕아 카리코 오테리키 우트마리 아무리코라 파파레치 후이마치 카후이 기티동어 제라 파파레치